0: ว่าสำหรับความรู้ดีๆเรื่อ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ีในวันนี้ครับ
1: ขอบคุณครับ
2: สวัสดีค่ะ
0: เอาละครับได้เวลาไปทดลองใช้ภาษากันเช่นเคยในช่วง Try Out ครับ
3: ชัดเจนเสียว
4: 사과 있어요?
3: 네 있어요.
4: 사과 두 개 주세요.
3: 네. 여기 있습니다.
4: 얼마예요?
3: 20 바트예요.
4: 여기요.
3: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뭐 찾으세요?
4: 사과 있어요?
3: 네 있어요.
4: 사과 두 개 주세요.
3: 네. 여기 있습니다.
4: 얼마예요?
3: 20 바트예요.
4: 여기요.
3: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
5: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뭐 찾으세요? 뭐 찾으세요? 뭐 찾으세요? 뭐 찾으세요? 사과 있어요? 사과 있어요? 사과 있어요? 사과 있어요? 사과 두 개 주세요. 사과 두 개 주세요. 사과 두 개 주세요. 사과 두 개 주세요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사람 한 명. 사람 한 명. 커피 한 잔. 커피 한 잔. 물 한 병. 물 한 병. 개 한 마리. 개 한 마리. 신발 한 켤레. 신발 한 켤레. 사람 여러 명. 사람 여러 명. 한. 한. 두. 두. 세. 세. 네. 네. 다섯. 다섯. 여섯. 여섯. 일곱. 일곱. 여덟, 여덟, 아홉, 아홉, 열, 열, 스물, 스물, 서른, 서른, 마흔, 마흔, 쉰, 쉰, 예순, 예순, 일은, 일은, 여든, 여든, 아흔, 아흔, 백, 백,